그는 희한한 아이즈 디 라간 게 탁탁하 레몬 기미삭 아니 헤야 가시바니 아이졸레니 징달사리 자리 모이후느니야 둔 두긴징 두긴 자리 모이후나 희한 게니 비어샷 부야 미리엄 렐소이 모이레 람딘 상아 디자인 아이 탄훈 건 망도나 아마 스베르간 랑아이 탁돌 히 실아하이 디라 실아하이 디라니야 게니 비어샷 부야 런상

상대 머리 사이나 우리 단으로 뛰야 저와는 위공 때에 good morning Dr. 찬이 어 디니 뉴티 누워 푸나오란 뛰야 닥터 찬이 빙어를 남게 여러분 남게 해가 베이스 있다 아 닥터 찬이 보 오피스 도 갈매 어 공대 어 그냥 이때 히엔 hello good morning 부도 닥 RJ why you don't read our name out of RJ today anyway the most beautiful song and I'm turning alright okay 그냥 이때 이 你 as a winner on duty to take a surprise with China, like in a non chosen that Mizola Hindi takes a bunch of Turangai, all along half put me to think on Trudon. May I attack my enemy? Let me attack my name. Good morning, duty. No, never the pony. All right, thank you so much, sir. Continue with a song called This is going to be the Isaacs with a song called Peace Life River.